0: 오. 어, 좀 타타! 왔다, 빼봐! 타타, 지어라, 너!
1: 아냐!
0: 몇 번,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0: 나는 살을 살리지라. 만년 병장 완성. 미리와 좋아해야 돼. 쏘네. 에프라임 병장 타산은 미운 여인에게서. 미리야, 파하오냐 돈자이. 파타그르나 돈자이. 나예예예 양코포가스예. 아, 미리야, 어파타. 미리야, 어파타. 원예예니까세. 파하오냐 돈자이. 내 반장 아미야. 와피야피야. 얘네들 왜 너만 싸워 쏘냐 싸워 쏘냐 와인 와타 싸매 와인 와타 싸 와야 무너 코미냥 그럼 바람아 에이 바람아 무너 너 히바 싸 히바 라이 도루와 에이 에이 우리 아빠 왜 야네 카시에 아테 쏘아게 도시 에토폼 에토폼 Wow, the top of Yanakase, what a better Yanakase. Wow, the top of that's enough. What could it take to outcome?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I get you, On Wabama, the one that saw Missal, the middle of you, Minia, my young Yanaka, my young one up with me, young one in Kumano, my young one in Papua, young one up with me, it's Sunset with you.
1: Hey, yes,

마치야 맘마 와치 마친다고 에이 원냐메 여와야 여패 여와야 여와마 에이 여와야 여고 야난 가야 니엔 원냐 와 패자에 쉐리엔 원냐 에이 원냐

0: 야
1: 고춤이야 지나야노 오와 하네
0: 헤이 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레 원하스와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워구나 니아와야 메니야 메카우포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원하스와 워컴브레 프라라 와브라 원은 어바스 When if I would you when the power when the back up when the end you come to walk you know me talk for the end of part say what you are ya ba many you to the back up the car come to you no stop him stop him stop him oh wahane obey why